ままにじゃの、내맘안이리스라하내맘안이리스라하골로지네빠타이고마빵강아네안디에미시안으로도와서요조사로해